0: 어, 아니면은 이게 너무 비려. 그럼 사랑으로 먹을 수야 있겠죠?
1: 그럼요.
0: 근데 돌아오는 혈압은 누가 책임지죠?
1: 혈압약이 있어요.
0: 그리고 너무 짜면 어떡해? 그거 어떻게 먹을 거야? 너무 싱거우면 어떡해?
2: 자, 못 먹지는 않잖아요.
0: 아, 그걸 우리, 다 이겨서 먹는다?
1: 자, 우리 친구가 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음식을 만든 게 아니고 정성을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거를 짜다고 안 먹을 수 있어요?
3: 눈치 없는데 야 이거 먹고 한번 죽어봐라 그랬는데 눈치 없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 이걸 진지하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그 맛없는 음식을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기만이거든요. 아,
3: 그러면 네. 달디님께서는 진짜 맛이 없는데 몇 입까지 먹을 수 있어요?
1: 어유 저는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먹죠. 와. 그릇이 작아야겠지만.
3: 그게 만약에 찌개였어 이만한.
1: 아, 찌개는 보통 맛이 있어도 다 먹지는 않죠. 네. 찌개는 그냥 나에게 할당된 양은 아. 다 먹죠.
0: 달리님 그러면은 어 다음에 맛이 어 너무 맛있는데 하고 다 드셨어요.
1: 네.
0: 그 다음 날에 어 그래? 그러면 이거
3: 먹어.
0: 맛있으니까 이거는 달리님이 다 드세요 하고 이제 드렸어요.
1: 제가 그 집에 사는 건가요? 오. 추면 또 먹어야죠.
0: 네. 네. 계속 맛있다고 하면 그럼요. 평생 그 음식만 먹게 됩니다.
1: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옛말에 역지사지라고 있어요.
3: 네.
0: 역지사지?
1: 역지사지를 요즘 현대말로 하면 지는 이런 말이 됩니다.
0: 네. 아.
1: 내가 만들어서 요리를 대접할 날도 있을 거예요.
3: 아, 나중에 역공을 한다?
1: 아, 역공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내 요리가 맛이 없는데 친구가 먹고 난 다음에 어 그래도 맛있다라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저는 일단 반박을 하자면 제 요리는 맛있습니다. 항상.
3: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시아 PD님이었어.
1: 자,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0: 그래서 저 아, 근데 또 잠깐만 내 자아가 네. 나오려 그래.
1: 말렸어, 말렸어.
0: 진정해, 진정해.
3: 아니 저기 뭐죠? 뭔가 뭐 좀 비속어가 나오면 나중에 삐 처리될 수 있으니까
1: 눌러볼게요.
0: 아. 그래도 저는 네. 솔직하게 제 요리를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한 피드백을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게 커요. 내가 사랑하는 특히 사랑 이 지금 여긴 연인이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도 행복할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쳐도?
1: 그게 어 이거는 살아보면은 좀 아실 수 있는. 여기까지. 자, 한 끼 참으면 우리 네. 우정, 우리 사랑 오래 갈 수 있습니다.
3: 그 옛날에 릴스 하나 있었는데.
1: 어, 그래요?
3: 그 외국인 부부였어요. 여자분이 뭔가 국을 끓여가지고서 입에다 딱 넣어서 맛보라고. 그 남자분이 으르륵 하려고 그러다가 여자가 갑자기 따기를. 아니요. 따기를 딱 때려요. 그랬더니. 그거 못 보셨나요?
1: 못 봤는데. 바로 그거예요. 안 맞아도 되는 따귀를 맞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고 네. 먹으면 되고 아. 또 이것도 친구를 배려를 하는 게 네네. 물론 어, 솔직한 피드백을 줘서 발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3: 네네.
1: 어, 맛없다라고 한마디 한 게 마상이 돼서 이 친구나 평생 요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0: 그럼 너무 땡큐인데요?
1: 아 그래요?
0: 맛없는 요리 먹고 싶지 않은데요?
1: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0: 네네. 아니에요?
1: 어떤 자리가 또 있었어.
3: 네.
1: 친구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얘기해. 너 그때 맛없다 그랬죠.
0: 이건 너무 싫은데 나도. 노이로제 올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3: 네. 선의의 거짓말.
1: 그렇죠. 그렇죠. 네. 옛말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함함하다는 게 뭐 부드럽다 이렇게. 엄마라고 이게 뭐 날선 이 가시가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새끼는 다 이쁘다라고 선의의 최면도 걸고 거짓말해서 예쁘다 예쁘다 부드럽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만들어 왔으니까
3: 네네.
1: 맛있다 자기 최면을 걸고 맛있다 맛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반박을 하자면 네네. 왜 이빨에 이에 가끔 고춧가루나 뭔가 끼인 적이 있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이제 마침 이렇게 체크를 못 했는데 네. 상대방 같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한참 있다가도 이게 이에 뭐가 꼈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1: 웃겨서.
0: 아니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껴있는 걸 발견한 거죠. 오. 그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거랑 전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도 당장은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장의 위기를 모면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이제 갑자기 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해서 나 누가 말했는데 나 요리 잘한데 하고 뽐냈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더 큰 민망 민망함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럴 수 있죠. 고춧가루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4: 네.
1: 근데 음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책들이 많잖아요. 먹었어.
4: 네.
1: 못 먹겠어.
3: 혹시 상했으면.
0: 상한 먹어야죠.
1: 상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0: 아니 근데
1: 벗어야죠. 벗어.
0: 그런 거 있어. 음식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식재료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셔서 그 진짜 상하고 말고 이것도 잘 구별을 못 하세요.
1: 아 그럼 제가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놓을게요. 네. 상했다. 멱살 잡을게요. 상한 걸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
3: 아니, 왜냐면 아까 짜고 안 짜고 뭐 이런 거는
1: 그러니까 그래서
3: 네.
1: 물을 많이 먹어. 또 아니면은 이 웬만한 음식에 케첩 같은 거 막 뿌려요. 네. 많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먹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소개팅들 뭐 안 해보셨겠지만 신희준께서는 네. 다 해보셨으리라 믿고 갔어. 멋진 뭐 식사하는 장소 가서 폼 잡고 밥을 먹었어. 배고프잖아요.
3: 네.
1: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
0: 아 근데 그거를 평생 할 수 없잖아요.
1: 아 친구가 평생 해주진 않잖아요. 같이 안 산다며.
0: 아니,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살게 됐어. 모르잖아.
3: 연인.
0: 연인이잖아요.
1: 아 연인이면 뭐 평생 먹어야죠. 어쩔 수 없어.
0: 숙명이다 생각하고.
1: 아, 그럼.
3: 굉장히 지혜로웠던 예전에 그 어디죠 라디오스타인가? 거기서 김국진 씨가 누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짜면 이렇게 있을 때 국이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네. 며느라 국이 너무 짜다 이거 뭐냐 그다음 또 나중에 찌개를 먹는데 며느라 이건 너무 싱겁다 이거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요 중간에 놔뒀어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짜면 밀어 드시고 싱거우면 땡겨 드세요.
1: 그런 게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니까요.
0: 네. 네. 시어머님은 솔직하셨네요.
3: 네, 네 솔직했죠. 짜다.
0: 솔직하신 아니,
1: 시어머님은 원래 거칠 게 없는 분들이니까.
3: 그렇죠. 무적이니까.
1: 네. 네. 자, 저도 이제 마무리.
3: 네, 마무리 멘트 하나 해보시죠. 네.
1: 거짓말 한 번으로 우리 친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배를 채우지만 거짓말은 우정을 채웁니다.
0: 네. 그럼 저도 마지막 변론.
3: 네.
0: 진정한 우정의 기반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거짓말 하나부터가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의 그 시작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맛있다가 배려였는지 아니면 솔직한 우정이 좋았는지 예,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주제로 갈 텐데 이거는 망할 수가 없어요.
1: 네.
3: 예, 이거는 뭘 해도 맛있는 네, 자두의 김밥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금요일 아침 네,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1: 아,
0: 네. 분위기가 너무 후끈한데요?
1: 네. 네. 아,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준다 파이긴 했지만 네. 저는 사실 달디님 편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1: 특히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가 만든 음식에는
0: 당연하죠.
1: 무조건 맛있다고 해주세요.
0: 혹시 거기 토단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이거는 네. 학습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0: 그럼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1: 외워라. 네. 반찬투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0: 아유, 어디 네. 감히.
2: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초긍정은 부정이라고. 너무 맛있어.
1: 너무 맛있는데?
0: 그건 놀리는 거잖아요.
1: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네. 기분은 안 나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웃기니까.
0: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요리를 못해. 네.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맛있다 해주는 정도면 아, 이 친구 날 배려하는구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맛있는데는.
1: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만약에 요리를 그러니까 내가 맛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0: 알죠,
1: 맛있는지
0: 알죠.
1: 아닌지. 에. 근데 물어보잖아요. 어때?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맛있다고 해주시잖아요.
0: 해주죠. 네.
1: 왜냐면은 신혜주님과 달디님은 이제 well trained 네. 된 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 맛있는데 하면은 두 번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 조금 맛이 애매한 것 같다. 자기 자신도 이럴 때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2: 저는 사실은 아까 전에 주제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맛있다 하고 상대방한테도 떠주려고 했어요.
1: 너도 먹어봐. 맛있다.
2: 아니 뭐 같이 먹어야지 그런 거는.
0: 제가 도시락을 수민이 걸 싸는데 네. 항상 갔다 와서 아빠 맛있었어 해줘요.
1: 아, 착하다.
0: 그러니까.
1: 너무 착하다.
0: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얘가 고단수인 것 같아.
2: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진지한 헛소리.
1: 네. 네. 네.
2: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2: 자 유럽 여행 가게 됐어요.
0: 오.
2: 네.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 옆자리에 우리 동네 그 사람이 앉아있네?
0: 오.
1: 오.
2: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0: 네.
2: 자 이제 남은 14시간 그분과 같이 이제 동행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0: 네네.
2: 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 아니면은 계속 자는 척하면서 내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다
1: 아 일단 옆에 아시는 분이 앉았다
2: 네 그러면은 아, 우리 벌써... 시아피디님은 그냥 자는 걸로 하고
1: 네, 네
2: 우리 달디 DJ님께서는 네. 그 옆에 분한테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야 유럽 어디 가세요 나도 이번에 처음 가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로
1: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알겠습니다. 뭐냐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죠
0: 뭐 네. 어쨌든 사망토론이니까
1: 네. 그렇죠
2: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가는데 네. 근데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0: 알던 분이
2: 교회 분이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0: 원수는 아닌 거죠
2: 아니죠 네, 여기는 비행기입니다 외나무 네. 다리 아니고
0: 오케이
2: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0: 이번에는
2: 바밤 시아피디님
1: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0: 네
1: 일단 저는 갑자기 수님이 생각나는데 수님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이제 그게 유일하게 뭐 핸드폰도 안 되고 그때 자기 뭐 좀 자기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2: 네네.
1: 일단 옆에 아시는 분이 옆에 앉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약간 스트레스가 일단 받아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예기치 못한 만남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계속 자는 척하는 게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럼 저는 이제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14시간이면은 절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그렇죠? 네.
0: 우리 골프가 좋은 운동이라는 게
2: 네.
0: 같이 뭐 5시간 정도 네네.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네네. 오롯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무려 3배. 3배의 소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는 네. 굉장한 좋은 기회죠.
2: 그렇죠. 네.
0: 심심하지 않게.
2: 네.
0: 또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영화 많이 보잖아요.
2: 맞아요.
0: 왜 봐요? 할 일이 없으니까.
2: 네.
0: 그거보다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다.
1: 네, 근데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2: 네.
1: 일단 뭐 얘기하면 좋긴 좋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계속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14시간 동안 계속 팟캐스트를 옆에서 틀어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 저는 14시간 비행 자체로도 피곤한데 아니 옆에서 자꾸 귀까지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너무 피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겠어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비행기는
2: 뭐 재밌게 떠들다 보면은 언제 모르게 착륙합니다.
1: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게 뭐 유머 코드가 맞으면은 너무 좋을 수도 있죠.
0: 네네.
1: 근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거 그렇죠. 참는 것도
0: 자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지. 힘들 수 있어요. 성향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만약 잔다고 쳐. 나 얘기하기 싫어. 잔다. 자는 척 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1: 계속 자는 척해.
0: 14시간 잘 수는 없잖아요. 네. 화장실도 가야 되고.
2: 그렇죠.
0: 가려면 또 눈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해야 되고.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2: 그렇죠.
0: 기내식 나왔어. 뭐 어떡할 거야. 네. 그 어색함. 네. 차라리 그 공백을. 기내식 나왔어. 맥주 한 잔씩 시켜서 네. 술도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사는 얘기부터 처음에는 뭐 하겠어요? 우리 처음 만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호구 조사하죠.
2: 그죠.
0: 그다음에 생활 반경을 점점 넓혀가요.
2: 네네.
0: 그러다가 뭐 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취미 관심사 정말 다방면으로 오롯이 우리 시아 PD님하고 둘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탈탈탈탈 서로 털리는 거죠.
1: 살살 털리는 거예요.
0: 그래서 내릴 때는 네. 가족보다 가까운 절친일 수밖에 없어요.
1: 뜻하지 않게.
0: 그리고
1: 놓지 않게.
0: 자, 우리가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2: 네네.
0: 그러면은 유럽까지 가는데 가면 시차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밤새 떠들다 보면은 네. 시차를 그냥 비행기에서 적응하는 거야, 이게.
2: 가서 그냥 이제 자면 되니까.
0: 자면 되죠. 뭐 네. 자면 되거나 바로 활동하면 되니까.
1: 일단 저는 자는 척을 계속 하는 게 힘들 수야 있지만 뭐 사람이니까 뭐 옆에서 자고 계시면 그때 잠깐 깨가지고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뭐 눈치 게임 하면 되는 거고.
2: 네. 그러네요. 진짜 눈치 게임인데 그거.
1: 눈치 게임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떠들지 않아도 재밌어요.
2: 아, 그래요? 게임이니까.
1: 게임이니까.
0: 나름의 시작하면 하나 둘. 타이밍이 맞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1: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0: 같이 일어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제.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자야죠 이렇게.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주변 분들.
1: 사실 카페만 가도.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은 좀 수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네.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기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한정적이고 이렇게 갇혀진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런데 일단 비행기 안에 소음도 있고 협소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주변 승객들에게도 소음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대화의 어떤 투머치 토크, TMI라고 하죠.
0: 네네네.
1: 그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그 주변 승객분들의 저 사정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2: 예전에 왜 버스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거예요. 왜 못 내렸냐 했더니 앞에 아줌마 두 분이 수다를 떠는데 들었어? 옆집에 누가 온다고 어땠대?
0: 너무 재밌었어.
2: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못 내리고 그 끝까지 듣고 가다가
1: 너무 재밌으셨나 보다.
0: 저는 대화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2: 이게 컬트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뭐 일단은 달리 디자인님.
0: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신희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 한참 하다 보면은 자 착륙하겠습니다. 네. 멘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화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크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긋나긋
2: 네, 조곤조곤
0: 조용조용 이렇게 네. 하는 대화가 조금 더 친밀감이 높아져요.
1: ASMR.
0: 그렇죠. 그렇죠.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아니면 나도 안 놓치려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내 환경이 얘기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2: 아 그렇군요. 놀랐네.
1: 그러면 저희 방송도 이렇게 좋은데요.
2: 자, 그럼 시아 PD님 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1: 아, 좀 힘든데. 아, 저는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랑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는 척 하는 게.
2: 그럼 그 사람도
1: 않나?
2: 그냥 같이 자면서 본인 개인 거 하면서 신문도 그럼요. 좀 보고.
1: 아니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 저희 이제 따로 갑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2: 아, 대놓고?
1: 네.
0: 그러면 아마 이제 시드니 돌아왔을 때 주변에 수근수근. 아. 자자 그랬대, 자자 그랬대. 야, 따로 가자 그랬대, 따로 가자. 이렇게 앉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지도 않을까.
2: 혹시나. 아니면 14시간 자고 가면은 쟤 뭘 했길래 14시간을 그대로 자면서 가는 거야, 이거.
0: 자.
1: 근데 아이고. 저 궁금한 거. 네네. 그러면 아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모르는 그렇죠, 분이 그렇죠, 옆에 그렇죠. 앉으시잖아요.
0: 저는 모르는 분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1: 아, 그래요? 모르는 분한테 계속 말 거시는 분도 많거든요.
0: 있죠, 있죠. 그런 분들 있죠.
1: 네. 저도 실제로 네. 실제로 저 여기 호주 처음 이렇게 왔을 때 그 네. 10시간 비행기를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네. 그 호주 아저씨였어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그 티피컬 그 오지 네. 아저씨였는데 네. 그 제가 비상구 쪽에 앉았어요. 네네. 유학생이세요? 이래서 내가 영어 하시죠 하면 비상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 네. 근데 그분도 비상구에 이렇게 딱 저랑 둘이 앉은 거예요. 네. 근데 비상구석에 그 화면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맞아요. 네. 근데 없었어가지고 심심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노래 듣고 뭐 노트북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오지 아저씨가 자꾸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짠을 계속 이렇게 실수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개인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너 왜 호주는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저의 모든 홀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영어로 공부하는 요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전 좋았죠. 서툰 영어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조차가 좋았는데 그때가 밤 비행기였거든요. 피곤하더라고요. 끝나고 오니까 달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차가 없지만 어제. 없었지만 더 없었어요. 네, 바로 잠들었어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열띤. 네. 네,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
0: 아무 말 대잔치.
1: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2: 네, 해봐 주셨고요. 자,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4시간 비행보다 더 긴 거는 어쩌면 어색한 침묵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끝없는 대화일 수도 있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정답 없는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달리는 수다방이었고, 자, 비행기 탔으니까. 오.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0: 네.

0: 저희 커뮤니티 소식에서 이번 전달해드릴 소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 8월 7일이죠.
1: 네.
0: 내일 8월 8일 오후 8시에 이상준 쇼 티켓을 오픈하게 됩니다.
2: 예. 아.
0: 네.
3: 8월 8일 8시.
1: 네. 네. 888.
3: 베이징 올림픽 개막하던 시간인데.
1: 아, 그래요? 아,
3: 예. 걔들 팔을 좋아해가지고.
1: 네.
0: 그러네요.
3: 네,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0: 그래서.
3: 8분 8초까지 했어요, 그때는.
0: 8분 8초? 이번에 8분 8초까지 있나요?
1: 아니요, 8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사실 스탠딩 코미디 쇼가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의 한국 스탠딩 네. 코미디 쇼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3: 스탠딩 코미디 쇼가 뭐예요? 서서 하는 코미디.
1: 네, 서서 하는 코미디.
3: 근데 쇼다.
1: 예전에 우리 그 김형곤 씨,
3: 아 예,
1: 개그맨 코미디언, 네, 그분이 처음에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던 걸로 소극장 같은 데서. 근데 그때는 약간 디너 쇼였죠.
3: 네.
1: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밥 먹으면서 앞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서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농담 따먹기 했던.
3: 네.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소통을 거죠. 하면서 네. 재밌게.
1: 맞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네,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했고.
3: 네.
1: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 공중파에서 했던 뭐 우차싸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3: 네네. 개콘.
1: 네, 개콘도 없어졌다 이제 다시 부활한 네네. 거고. 그때 이제 개그맨들이 갈 데가 없어서 소극장 기타 등등 하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해가지고서 스탠딩 코미디를 각각 개인들이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0: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발전돼서일 네. 것 같기도 하고,
1: 네네.
0: 그리고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도 그런 트렌드가 퍼져서일 거, 일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요즘 들어서 스탠딩 코미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 쇼의 꽃이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상호작용 있잖아요.
1: 네. 소통.
0: 관객과의 소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이분 쇼, 이상준 쇼.
1: 네네.
3: 이분은 어디 앉아야지 안전해요?
0: 안전한 게 말을 안 걸어.
3: 말을 안 걸어.
1: 저기 3층 맨 뒷구석에.
3: 한 번씩 지적하던데 거기도 맨 뒤에 계신 분 해가지고.
1: 뭐 그러면 땡큐죠. 뭐. 네, 앞에는 그쵸? 제일 비싼 거 그거 지적 당하려고 오는 건데.
3: 아, 네. 또 심지어 비싸기도 해요.
1: 그럼요.
3: 지적도 당하고.
1: 아, 그럼요.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0: 갈굼 당하려고 앞에 안 든다고. 근데 그 돈을 내면서까지 갈굼을 네. 당하려고.
3: 여기 모셔놓고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감정상 하는 거고. 네.
0: 그럴 수도 아니, 있겠네요.
1: 이상준 쇼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좀 전에 뭐 사망 토론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만은 예전에 했던 그런 주제들 가지고 얘기할 때 관객들한테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찝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3: 예.
1: 네, 물론 이제 관객들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구해서 한 거지만은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3: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말장난
1: 그쵸?
3: 같은 거죠.
1: 네네.
3: 그치만 좀 깊이가 있을 때도
1: 네 맞아요.
3: 있고.
1: 호주에서 비슷한 게 옛날에 Thanks God You Are Here이라는 프로그램이었나요?
3: 이렇게 모르겠어요.
1: 어떤 우리끼리 다 이제 모든 상황극을 맞춰놓고 관객을 한 명 데리고 와요. 아니면 뭐 방송인 한 명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땡스가 유아 히어이면 이 옆에서 문 열고 누가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은 이 라디오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오늘 DJ가 돼 있는 거예요.
3: 오.
1: 그냥 따라가야 돼요.
3: 네네.
1: 그다음에 이분이 아니면은 뭐 의학 박사예요. 우리는 초대한 거고 이분한테 그 심장병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지 갑자기 물어보면 이 사람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했던 게 예전에 이제 땡스가 유아 히어라는 호주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관객들한테 질문하고 소통하고 갑자기 막 물어보고 예전에 송 실장도 유명했었는데 송 실장 어디 있어 송 실장 데리고 와가지고
0: 그냥 아무 송 실장
1: 아무 송 실장 네, 그런 게 그냥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네.
0: 근데 코미디 쇼가 이렇게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혹시 가보셨어요?
1: 아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0: 아 가본 적은 없으시고 그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이 진짜 저는 그 칼날 위를 걷는 직업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선을 걷는 느낌이 저는 그런 직업은 힘들 것 같아요, 좀.
1: 네.
0: 근데 그런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3: 네. 그리고 되게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0: 빨라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3: 순발력뿐만 아니고 네. 뭔가 또 알고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걸 또 연결하는 뭐 그런 것들.
0: 혹시 좋아하는

0: 하시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있으신가요? 저는 이수근 씨 진짜
1: 이수근?
0: 좋아하고.
1: 아우 천재죠, 천재.
0: 저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그게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툭툭 던지는 그 되게 재빠른 그런 것들.
1: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맞아요. 이수근. 네, 맞아요.
2: 저는 지금 최근에 개콘 그 신곡 파출소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어떤 내용이에요?
2: 그냥 메타버스 같아요. 내용 없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 코너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개나리 삼행시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을 띄워주세요.
3: 개뭐
2: 개똥 냄새 나는 인간아
3: 나
2: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0: 진짜 아무
3: 말 없는 거라는구나.
2: 네, 뭐 이런 거를 지금 개콘에서 그 신곡 파출소란 프로그램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두 분 누구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준입니다.
3: 딸지입니다.
2: 아니요.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3: 안녕하세요.
2: 네, 그러면 네 저희는 이렇게 부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 안 하고 막 나오는데 그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1: 신곡 파출소.
2: 네, 신곡 파출소. 네.
0: 예전에는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갑자기 그 개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죠.
2: 네, 그렇죠, 맞아요.
0: 그러다가 모든 개그맨들이 다 그 유튜브 플랫폼으로 갔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화가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다시 부흥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좋긴 하네요.
1: 저는 예능 프로를 좀 보는 편인데 드라마보다는 지금 보면은 뭐 리딩, 그러니까 DJ 뭐 아니면 MC 이런 분들이 다 개그맨들이더라고요.
2: 개그맨 출신이죠 대부분. 맞아요, 유재석 맞아요. 씨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1: 그분들이 똑똑한가 봐요. 아, 또 그런 걸 리딩도 잘하고.
2: 네.
0: 한번 모시면 좋겠네요, 신희준님.
2: 제가요.
0: 어떻게 힘 좀 써주세요.
1: 힘 좀 써서 안 되면 그냥 분장을 해서 나오세요.
2: 그것도 신곡 파출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거기 보면은 스펀지밥도 나오고요. 네, 뭐 많이 나와요.
0: 네. 그러면 다음에 신혜주님 이렇게 부캐로 모셔도
2: 괜찮죠?
1: 네. 아 근데 정작 공연은 언제예요?
0: 공연은
2: 12월 5일날 시드니에서 하고요.
1: 어디서예요?
2: 네, 저희 그 노웨스트에 있는 어떤 룸이 있어요. 쇼룸이 있어가지고서 노웨스트에 그 주차장도 1200석 정도 있고 저희가 이건 한 번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고요.
1: 네네.
2: 멜번 브리즈벤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오클랜드까지.
1: 오.
2: 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함께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네.
1: 그럼 8월 8일 8시에 하는 게
2: 티켓팅.
1: 전체 티켓팅이에요?
2: 네, 전체 티켓팅입니다. 아, 호주 것만.
1: 호주 것만.
2: 네네.
1: 아, 오클랜드는 아니고.
2: 네, 네.
0: 그래서 지금 요이 땅 하고 계시다가 그 앞자리를 원하시는 분은
2: 네.
0: 빨리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요, 제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1: 괜찮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4열 정도로 가겠습니다.
2: 네.
0: 4열.
2: 네.
0: 운이 좋으시면은 당할 수도 있겠으시겠네요. 4열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콘서트라고 합니다. 사실 빅뱅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행하던 큰 그룹이었죠.
1: 네.
0: 그래서 사실 티켓팅은 7월 31일 날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VIP석은 깜짝 놀랐는데 한 900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한 명에?
0: 네. 네.
1: 온 가족이 아니고요?
0: 아니요. 네. 한 명당.
2: 패밀리 티켓 아니에요.
0: 아니 나름 빅뱅인데 달디님.
2: 그렇죠. 빅뱅은
1: 저는 다음에 스몰뱅 올 때 가볼게요. 네.
0: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VIP석이 900불이나 되는구나. 근데 역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콘서트는 이번에 다가오는 10월 31일 날 7시 30분 저녁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1: 네.
0: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미 그때 티켓팅 한다고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요즘에 티켓팅 하시는 법 아세요? 먼저 티켓팅을 이렇게 먼저 해놓고 좀 인기가 있는 좌석을 좀 나중에 해요. 나중에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1: 뭐든지 잡아놓고.
0: 뭐든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인기 자기가 원하는 이제 더 좋은 좌석을 또 티켓팅을 해서.
2: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0: 왜냐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켓을 한 장만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고,
2: 네네.
0: 막 한 네 장, 그러니까 두 명이 간다면 한 네 장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빅뱅 콘서트 관심 있어?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
1: 그냥 주면 가죠, 900불인데.
2: 네.
0: 아니, 900불짜리는 아니겠죠.
2: 여기도 총 맞으러 가는 거잖아요.
0: 어. 총 맞으러 가요?
2: 빵야 빵야 빵야.
0: 깜짝이야.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아 근데 요즘 들어 또 한국 그 외 악뮤 콘서트도 어, 이번에 다가 이제 티켓팅은 이미 끝났지만 9월에
1: 9월 20일 날
2: 네, 9월 20일.
1: 맞아요.
2: 네.
1: 좋은 날.
2: 네.
0: 네.
2: 좋은
0: 그쵸.
2: 날.
0: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이죠. 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요즘에 한국 가수분들이 여기 시드니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 특히 아이돌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이들, 그 아이돌 그 콘서트도 모아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었고, 더 많은 가수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사계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아.
0: 네. 그래서 저희는 어, 빅뱅의 마지막 그 신곡이었죠. 그걸 한번 듣고 와볼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느덧 4부의 마지막 코너 시간이 왔습니다.
1: 자, 기대됩니다.
0: 네,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셨나요? 저희 마지막 코너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트리비아 모닝 정답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신희준님이 정답 질문을 읽어주시면 네.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이 몇 첫반상인지 맞춰주세요. 밥, 네. 국, 백김치, 열무김치, 초장, 조기구이, 육전회,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계란, 수육, 젓갈, 도라지, 장아찌, 동치미. 몇 첫반상인가요?
0: 바로 9첫반상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먹는 국, 밥, 그리고 모든 김치 종류는 그 첩수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 엄마가 저 아침 이거 보고 좀 느낀 건데 아침마다 이제 아침장을 차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찬이 한 5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맨날 그래요. 먹을 게 없잖아. 이러고 반찬 투성을 부렸었죠. 그러면 엄마가 왜 여기 김치들이랑 이렇게 밥이랑 먹어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제가 김치가 그때 5종류였거든요. 막 열무김치, 뭐 백김치, 동치미. 근데 그거는 반찬이 아니었던 그러네.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찬 없이 아무것도 안 먹은 거죠.
1: 네. 제가 말한 박국김치는 영첩이네. 영첩.
0: 영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쟁첩이라고 하는데 쟁첩이 낮은 접시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로 담아서 올리는 반찬의 개수만을 뜻하는 게 바로 첩이다라고 하대요.
1: 네. 그러면은 초장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0: 네, 초장도 안 들어가요. 소스나 이런 것도 젓갈도 안 포함이 안 되고요. 육고기 그다음에 이제 그 육류랑 이렇게 생선, 네. 종류, 어류, 그다음에 나물 반찬 네, 네. 이런 것만 포함이 된대요. 접수에.
2: 네. 저는 뭐 결혼해서 첩이 필요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첩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1: 아니죠. 아니죠. 1첩도 안 되지.
0: 큰일 납니다. 말이 아닌가? 네.
1: 처예요.
0: 처다. 처다. 죄송해요. 네.
2: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0: 두 번째 문제.
2: 정답은 일단 9첩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비빔밥으로
1: 신이 지금 9첩이라고요?
2: 네, 아니요. 이제 아까 문제의 수라상의 정답은 네. 9첩이었고요. 네, 네. 네. 비빔밥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전주인데요. 네. 그렇다면 밥 위에 육회를 얹고 화반, 꽃밥으로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유명 비빔밥의 고장은
0: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비빔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0: 저도 그때 정답을 알고 아 진주 비빔밥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남도 진주의 비빔밥은 숙주, 고사리 등 나물 위에 육회를 얹어서 장식한 모양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화반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육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비빔밥에. 행성이 아니었네요.
1: 그러게요.
2: 네,
1: 행성보다는 뭐 네. 와 이쁘다.
2: 네.
0: 제가 그 들었는데 경상도인가 짜장면이 특이하다고 거기 계란 얹어준다고.
1: 계란 하는데? 프라이.
2: 계란 프라이. 네.
0: 근데 네. 서울은 안 얹어주거든요.
1: 대구도 안 얹어줘요.
0: 아 그래요?
1: 경남 쪽에 올려. 네.
0: 경남 쪽에만 네. 그러는
2: 그게
0: 거야?
2: 여기서 차이가 많아요. 순대 못 찍어 드세요. 이거 할 때 다 차이가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그거... 소금장 말고 처음 그치, 봐서
1: 소금이죠. 소금.
0: 거기는 네.
1: 소금하고 어디... 고춧가루 섞인 거?
2: 부산이 아마 쌈장이었고요.
1: 쌈장.
2: 네.
1: 대구도 쌈장은 아니에요.
0: 그럼 대구는 뭐예요?
1: 소금장?
0: 네. 신기하다.
2: 어디인가가 새우장이었고 새우젓이었고
1: 새우젓은 먹죠.
2: 네. 네. 다 지역마다 달랐어요. 고추장도 있었어요.
0: 맞아. 고추장. 왜 삼겹살에 고추장 찍어 먹으시는
2: 저는 분 삼겹살에 고추장 찍어 먹어요.
0: 전 쌈장이거든요.
1: 쌈장이죠.
2: 네.
0: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2: 쌈을 잘 하시는군요.
1: 이기석이죠. 이기석 쌈장은.
2: 네.
0: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진주. 오.
2: 네. 세 번째 문제는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식인 수라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밥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흰쌀밥, 백수라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0: 정답은 홍반, 홍수라라고 합니다. 팥으로 지은 밥인데요. 그래서 약간 빨갛게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색을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2: 네.
0: 왕의 기호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이제 백수라와 이렇게 홍수라 이렇게 두 개가 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팥은 아실 수도 있지만 네. 붉은색은 네. 원래 그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귀신을 쫓는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팥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흑수반이 아니었어요.
1: 그러게 흑이 아니네.
2: 그러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흑미가 없었나 봐요.
1: 없었어요.
2: 네.
0: 없었나?
1: 근데 팥은 밥을 지으면은 쌀이랑 썩나요? 팥만 가지고 밥을 할 수 있나?
2: 팥을 그냥 쪄서 저는 그 팥 저기 뭐죠? 팥칼국수.
1: 네.
2: 그런 거는 먹어봤는데.
0: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팥이랑 같이 밥을 지으면 같이, 이게 네. 물이 빠지면서 어, 네.
2: 빨개지겠죠.
0: 네, 흑미처럼.
1: 그래서 쌀도 들어가고 팥이 들어간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팥밥.
2: 아 이거
0: 고소할 것 같아요.
2: 네, 재밌는 거 알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
2: 네,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정말 궁금했어요.
1: 오.
2: 자, 이것은 조선시대 고추가 들어오기 전 한국 음식에 고명으로 자주 쓰이는 실고추를 대신해서 쓰였습니다. 매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내는 이 약재 겸 식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0: 바로 맨드라미 꽃잎이었다고 합니다.
1: 야, 이걸 먹어요?
2: 그러게요?
0: 맨드라미 꽃잎을 말려서 쪄가지고 그 파우더로 해서 그걸 색으로 내기도 하고요. 말려서 실처럼 썰어가지고 고명으로 쓰기도 한대요.
1: 와.
0: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2: 이렇게 뭐 생겼네요.
1: 꽃이 좀 크고.
0: 에, 맞아요. 저는 맨드라미 꽃이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1: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꽃인데 맨드라미. 네. 저걸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0: 근데 맛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고명이나 색을 내기 위해서 썼으니까
2: 데코레이션으로 아니시. 네.
1: 예전에 매운 맛이 난다니까.
0: 그니까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왜 그 예전에 그 철쭉인가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쪽쪽 빨아 먹으면
1: 꿀 나오는 거 사루비아.
2: 네네. 맞아 사루비아.
1: 사루비아를 많이 네. 먹었고. 그다음에 참꽃이라고 진달래과 뭐 네. 걔는 꽃잎을 먹었어요.
0: 맞아요.
1: 화전도
0: 화전에 맞아요. 맞아요. 화전에도 하니까. 요즘 그 식용꽃도 많으니까 네,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꽃도 예전에 그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2: 네.
0: 거기서 누가 그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만들었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이렇게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셨는데 꽃도 저는 맛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1: 그 화차도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화차 꽃차?
1: 꽃차. 꽃차 그냥 째로 넣어가지고 네네. 우린 걸 꽃도 같이 먹고.
0: 왜 카모마일도 꽃 아니에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네. 꽃차고.
2: 꽃 관련된 티도 많고요.
1: 그렇지.
2: 그 다음에 저기 호박잎도 그거 튀겨서 먹잖아요.
0: 에?
2: 호박꽃잎.
0: 호박꽃잎 맞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2: 네, 하나의 고급도 재료니까.
0: 맞아요.
2: 네, 아무튼 맨드라미.
1: 오, 꽃도 먹는다.
2: 네,
1: 그러네요.
0: 마지막 문제 볼까요?
2: 네, 마지막 문제는 겨울철 대표 서민 음식 붕어빵. 193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한 간식에서 유래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붕어 모양으로 변했는데 원래 일본 원조 간식에 쓰이던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도미였습니다. 네. 일본 원조 간식은 백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귀한 생선이었는데요.
2: 네.
0: 도미 모양으로 만든 도미빵. 도미 타이야키라고도 부르고 그런 게 원래 유행이었었는데 1930년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붕어로 변했다고 하네요. 그게 한국인한테 더 친숙한 생선이라서 그랬다고 하네요.
1: 급이 많이 떨어졌네요. 도미에서.
2: 서민용.
0: 서민 음식이니까. 근데 제가 그 붕어빵이 아니고 도미빵을 찾아봤어요.
2: 네.
0: 근데 사실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1: 생선이 뭐 다 비슷, 문어만 아니면.
0: 문어는 아니었어. 문어는 아니었고.
2: 타이야키라고 하네.
0: 맞아요. 타이야키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팥도 넣어먹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거 닮았어요. 아이스크림. 사만코.
2: 사만코랑
0: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2: 사만코는 일본인인가요?
0: 그러게.
1: 일본도 그런 게.
0: 왜 붕어 사만코지?
2: 네. 왠지.
1: 네.
0: 걔는 붕어게요, 잉어게요?
1: 사만코?
0: 네.
1: 붕어요. 이름이 붕어 사만코 아니에요?
0: 잉어 사만코 아니에요?
2: 야,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요?
1: 붕어 사만코로 알고 있는데.
2: 네. 자, 그럼 아무 말 대잔치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1: 이게 왜 붕어냐면요?
2: 아, 붕어 사만코인가 보네요. 네.
0: 붕어 사만코.
2: 네.
0: 그렇군요.
1: 네. 붕어 사만코.
0: 가끔씩 이제 호주에 그 원래 이름과 다른 아이스크림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아시죠?
1: 아, 메로나 같은.
0: 아, 맞아요.
1: 생긴 거 맛 똑같은데
0: 맞아요. 메로나가 이름만 아니에요. 이름만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던져봤어요. 혹시나.
1: 알겠습니다. 네. 잉어로 합시다.
0: 잉어라고. 근데 저는 이거 답보다 네. 그 저희 그 질문에서 오는 그 지식들 있잖아요.
2: 네.
0: 뭐 이 붕어빵이 뭐 언제 들어왔다.
1: 1930년대.
0: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더 놀랍더라고요.
2: 네, 저도 아까 전에 조선시대는 고추가 없었구나 이런 것도.
1: 김영랑 시인의 그때 활동하던 시기. 네.
0: 다음에는 이제 그 주류 관련 문제로.
2: 아, 예. 네.
0: 한번 가져와 볼게요.
2: 네.
0: 저희가 인스타 계정이나 그리고 유튜브 계정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답과 함께 댓글로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정답도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 들어가시면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이 있습니다. 사연 신청란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 로그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스토리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라디오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인스타 계정은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굿모닝 프라이데이입니다. 검색 엔진 사용을 해서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굿모닝 프라이데이의 약자 골뱅이 GMFSYD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 조태구알은 방송을 함께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2: 네, 이렇게 하니까 두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1: 네.
2: 네. 네, 마무리 멘트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지금까지 신희준, DJ 달디 그리고 시아피디였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오늘 남은 하루도
3: 굿데이 프라이데이.
4: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4: www.alive905.com.au.
6: Today's bulletin brought to you by Your Sound, Your Community, Alive 90.5.
7: Hello, I'm Peter Care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warning of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government's changes to trust taxes. Master Builders Australia analysis indicates small construction businesses could face tax increases of up to 70%. Chief Executive Danita Warne says the reforms won't help the government increase Australia's housing supply.
8: We've now got these trust changes that will impact tradies and question mark whether they stay in the business. It's particularly excruciating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is changing the rules halfway through. People have gone into these businesses' structures in good faith.
7: The Animal Justice Party is urging the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to close the domestic violence loophole before the state election. The minor party wants to give the state coroner discretion to suspend a de facto partner's responsibility over a person's body and belongings in cases of suspected domestic violence. The move was sparked by the case of Caitlin Thornton, who died shortly after ending her relationship with her allegedly abusive partner. Animal Justice Party MP Emma Hurst said she believes the government wants to fix the situation. It is just a matter of when.
9: I don't know why the government's still dragging their feet on this. Hopefully one bill will pass this year, whether it's theirs or mine, it doesn't matter, as long as it gets done.
7: More than 2,000 Americans will support the submarine deployments to HMAS Stirling in Perth under a US-established framework. Defence Minister Richard Miles said it's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the AUKUS program.
10: America operating from HMAS Stirling will be really important in terms of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get the skills to work on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work in them. We actually have submariners working in them right now. And this is a critical step in terms of us being able to develop our own capability.
7: Melbourne's Lord Mayor says there is a campaign from traders, bars and residents to move the homeless out of the city. It comes as the Salvos claim they've missed out on a $9 million funding package will have to close their cafe and street feeding program at the end of September. The money has instead gone to St Vincent de Paul to fund Osnum House in North Melbourne. Nick Rees says he personally doesn't have a problem with where the Salvation Army is located near the top of Bourke Street, but others do.
11: There are restaurateurs, cafe owners, retail businesses and residents up the top of the city who don't want the Salvation Army located at the top of Bourke Street. They worry that, you know, it's attracting people with mental health issues and trouble onto the streets.
7: And finally, to Brisbane. And this year's Ekka is tipped to be extra special as the annual show celebrates 150 years. More than 400,000 people are expected through the gates this year. Chief Executive of the NRNA, Brendan Christo, says it's a very special tradition for many families.
12: If you grew up in Queensland or Brisbane and you have those memories from when you were a kid, and then, you know, if you've grown up and have your own kids, you have those memories of taking your own kids, and it's that generational connection that the Eckers had for the last 150 years. It really seems to be resonating with people.
7: This is Air News. North Melbourne have had a surprise 23-point win against the Western Bulldogs at Marvel Stadium. Julian Marcus reports.
13: North Melbourne led from start to finish to upset the Bulldogs and scored their first win over a top eight opponent in Alistair Clarkson's tenure. The 23-point win was set up with a 6-goal opening quarter, two of which were scored by Paul Curtis on his way to a 4-goal haul. While for the Bulldogs, star ruckman Tim English will be sent for scans on his knee, adding to an already disappointing night for the Dogs. At Marvel Stadium, Julian Marcus, Melbourne.
7: In NRL news, the Perth Bears will unveil their home jersey today for their inaugural season next year. Former North Sydney star Billy Moore hinting it's a retro-style strip throwing back to the 50s and 60s. Aussie Alex Dimidor has been left to rue some missed opportunities after going down in three sets against Brit Cameron Norrie in their third-round clash at the Canadian Open. Dimidor was up a set and had two chances to serve out the match, but he failed to do so. And finally, football's governing body has issued a strongly worded statement of support, but UEFA is still threatening a boycott of all European nations from the next World Cup. Australian Independent Radio News.